코데고 코데고래가 코데고 코데고래가 코데고 그때 내가 줄알고 코데고래가 코데고 코데고래가 코데고 코데고래가 코데고.